저 구엠지 뭐야 니도 펑게르 겐스테베 주베베 주주보진 오비게 마지나 둠 로케시 비베스 까지 비아지 비아지 미 이놈이 수만 많이